0: 血が満のうて魔女。なんだのかけてみれなたたばたらこま なんだ
1: 에이, 자꾸 와. 너, 요, 다, 카데, 자, 비비하시. 쇼, 띠, 닝, 아, 게, 띠, 뽀, 꼬, 라, 쪼, 시. 시, 지, 비, 이, 파, 쿠, 쯔, 쪼, 시, 나, 나, 구, 파, 꼬. 띠, 꼬, 꼬, 가, 게, 쪼, 시, 웨, 어, 리.
0: 나, 나구심아, 어부 의자매.
2: 스나다 카초티니 라베 투자코타 토티페가 마조피 투자코 노푸야테유 조하이가야 토마히 나다 니마시가 피쿠랑옹오에 가티즈 호체비타티에도모 요야 토비 우스그가 초가 마문첸가오 야카 치디포베 올로타 디치가 마가치시베 오빠오이 따삐클리에 마헤 쯔쯔 크체문체 요타 따삐클리에 쯔쯔 하샤삐체베타 니타고 요자 디스에데 노비가 자티마네우 피티레 요 무아예오 도블레 승츠오 케시비유 스나다 띠니니라 아까오 띠삐가 마토 또가마 요 초카 크리티체 띠니 스나다 띠나 둘레 위스요 케레 那你先嘛，无意识他在。
3: 那个什么，
1: 罗拉，诺达，诺嘞，诺嘞斯阿特玛，斯纳达，有啦。
3: 呀，有，阿勒斯纳达有。
1: 诺木哈达。
3: 那个什么，不比。
1: 诺有他，都阿有比西维啦。
3: 呀。마요피시
1: 요아체케베타헤아쇼타푸조가마쿠도마포클레조라비유투자코요코노티니타나구고라가타오나요타나파나구피카데토마피하시오
3: 오나구시마나우티니코노타티레야니카가에가베알라하파테마케갈라유나즈다테하이가마초무마헤마쇼치우스타타도치티크타도저코노타도우코가베쿠슬라요
1: 나도베카노래치게라뿌비유
3: 나구시마오노베오야타고쫄아나마시오그메오나노게오치포케쪼베올로테파자나니가나베도카가너다지토알아니가마
1: 마게마게마고가가래치디야카디비유니에고고치디크나자니라바마조마래마게비오너고하니
3: 응만조게오바다마가요타부아고가야카마요타파자하자나흔내내아비타가티게치얼라타비바다부헤테레도가마도하니무인치코파흐라비조가자가자이베우테코마가모다베토시코오누베오야타레마흐네마몬다비시에니코레가마가아니무흐네나구시마오
1: 케코너흐네레띠가타띠가시자비요헤
3: 이야나파티나가스시바토나이나흔내자주시엘에메초마테게페체자라다베자코엘에요테초갈라메마예게고네지니치코파글라베나흐하카케시나가마시오치데츠마모다요게오토마가요다베오야오콜로요레니마가케아가나자나가마시오
1: 마도코너흔내레바다자다비유타헤치타마푸케고레비오샤자토와야카나다오테코타헤치노도타비키치치에마자비오
3: 카케테마자오대파초에잔나게레나스시베가조베

0: 저 삐도 없는 난다 놀래 삐도 없고 몰라 니가 나 나구시마 돌아가나 한샤 일라
1: 했자고 너가 다 너대 돌아 너대라 애자 나게 다 배줄라
0: 나마시 나마시
1: 너마시베 나시야 나시야 아싸나래 스초게조 스자코피게조게조 마헬레 나주바게나다자데조세게 헤헤 지데주나디게부베 너마타타토 너마타타토 아고아
0: 나다 노치게 따뜻 노치게 내고 바나슬라미요 단다 노치게 따뜻 노치게 내고 엄마 나슬라미요
2: 노흔에 끝나다 도하 나 누구네 다 아예예 토마라 이라 스나다오 그라 너 이가 지도 할래 디크 해하시 또 자꾸 누가 그나다 도하 나 누구네 위 얼로 카데 지래 토마라시야
3: 치키티야 까부 비토쿠 문타비 스나다 디조하 게노노 후뚜라레 아까오 그토이시
0: 나다오 무타포에 나다오 누가 다치러해? 나 오타지도 부실라치게게비오 대치가만 오타마죠 나도 누가게되네 나 타타바탈라고마 나도
2: 에이 자꾸 너요타 카데자 비비하시 어 쇼띵잉하게 디뽀꼬라초시 xi ji bi yi fa ku zu zu xin na na gu fa ko ti ko ko ga ge jiao xi liao li
0: da na gu xin ma o bu jia ma
3: si na da ka jiao ti ni la bi tu jia ko tha to ti pe ga ma jiao bi tu jia ko no fu jia te yu jiao hai ga ya to ma hi na da ni ma xi ga bi ku lang ngo ngoe ga ti zi ho che bi tha ti do mo yo ya to be us ke ga cho ga ma mun chen ga o ya kha chi ti pho be o lo tha ti chi ga ma ga chi chi be o pa o ye ta pi khin li ma he zu zu ke che mu che yo tha ta pi khin li zu zu ha sha pi che be tha ni ta ko yo cha ti se te do bi ga cha ti ma ne u ki ti le yo mu a ye wo do le sing zu o kai se bi yu si na da ti ni la ka o ti pi ga ma to to ga ma yo cho ga khin li ti che 띠니 스나다 띠나 둘레 위스여 끼레 나니 셴마 부지스 타자에
4: 나구시마
2: 로라 노다 노레 노레스 아트마 어어 스나다 요라
4: 이야 요 알레 스나다 요
2: 어 너무 하다
4: 에 나구시마 뭐 어피
2: 너 요타 또 아요 비시빌라
4: 야 마요 비시
2: 요아 체크베타 해 아쇼타 푸조가 마꾸 도마 보길레 졸라비유 또 자꼬 요 코노 띵이타 나구 그 올라가타오 나 요타 나파 나구 피 카데 토마 피하시오
4: 어 나구시마 나 우띵이 코노 타틸레 야니 카가에 가베 알라 하파테 마케 갈라유 nga zi da te hai ga ma chong mu. Ma hai ma shu. Chi wu si ta ta do. Chi ti ku ta do. Chi ku no ta do.